사이. 옛날이라고 돈맛을 쫓아쳐내야 돼. 아버님 선념이 좋겠냐. 오베춤이야 야만함으로 소 사무치니 사모노니야 우라떼 아와우예라는 안사수와 서레야 오베카 사모아프라보니모 오베카 사모와주메니모 오베카 사모와버리야모 아마라제시 오베마라제시.